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란 정세와 에너지 조달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밤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다음 날인 14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에게 시 주석은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할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나 이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타이완뿐만 아니라 이란 정세와 에너지 조달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는 시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 시 주석도 나를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이란 정세 등과 관련해 중국이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이란 측이 보낸 답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 같은 제안이라고 다시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휴전에 대해 믿을 수 없이 취약하다,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이란 측이 보낸 답변에 대해 혁명 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동신은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종결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측의 답변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기자단에게 바보 같은 제안으로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다시 비난한 뒤 나에게는 훌륭한 계획이 있다. 그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답변 중에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휴전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라고 비유를 섞어가며 휴전이 유지될 수 있을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크루즈선이 10일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테네리페 섬에 도착해 감염 대책을 취한 가운데 승객 등이 하선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11일 스페인과 프랑스 보건장관의 발표에 따라 크루즈 선내 감염자가 1명 늘어 7명,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 모두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이 배를 탔던 일본인 승객 1명에 대해 영국 보건당국은 11일 영국 국내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고 있으며 무증상이지만 최대 45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에서 승객 등에 대한 경과 관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WHO는 이번 크루즈선에 관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승무원과 승객을 대상으로 예방적 조치로서 하선한 날부터 42일간 자택이나 시설 등에서의 격리를 권장합니다. 한편 WHO는 계속해서 일반 시민 등에게 감염이 확산될 위험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1: 과자 회사 카루비가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포장에 사용하는 잉크 등의 조달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주력 제품인 포테토칩 등 일부 패키지를 흑백의 두색으로 줄인 디자인으로 변경한다고 거래처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당분간 이러한 대응을 취할 방침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루미는 주력 제품인 포테토칩과 갓바에비센 그리고 후루그라 등 일부 패키지를 흑색의 두색으로 줄인 디자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8일부로 소매나 도매업자에게 통지했습니다. 통상의 패키지에서는 오렌지와 노란색을 배경으로 상품의 화상을 표시하고 있으나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포장에 사용하는 잉크 등의 조달이 불안정해졌다며 보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0: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4월 조사 때와 변함없이 61%였지만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포인트 오른 23%였습니다. NHK는 지난 5월 8일부터 사흘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 2,907명 중 41%에 해당하는 1,188명이 응답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있어서가 32%, 다른 내각보다 좋아 보여서가 27%, 정책을 기대할 수 있어서가 19% 등이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가 32%,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27%, 지지 정당의 내각이 아니어서가 17% 등이었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 급등과 석유 관련 제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정부의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평가한다가 8%, 어느 정도 평가한다가 46%,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가 32%,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가 8%였습니다. 이란 정세로 인한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 절전 절약을 국민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절전 절약을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해야 한다가 65%, 할 필요가 없다가 20%.

25%였습니다. 이 밖에 방위 장비품의 해외로의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상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35%, 반대가 52%, 모르겠다와 무응답이 12%였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아라 관방장관은 러시아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에 일본 정부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의사소통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후쿠시마현 방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원정을 가기 위해 마이크로버스에 탑승 중이었던 니가타현의 고등학생 21명이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고등학교 측은 10일 밤 열린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사고 후 조사한 결과 과거에도 원정 갔을 때 렌터카가 사용됐던 사례를 학교 측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 측이 의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렌터카였었던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10일 열린 세계 탁구선수권 남자단체 결승전에서 일본이 중국에 0대3으로 패 은메달을 따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일본이 중국에 2대3으로 패해 은메달을 따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은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タ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いらっしゃいませ.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お寺ですか?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아가 탐에게 권합니다.
2: 行きましょう.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タ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카?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카?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가 있습니까?
6: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가 있습니까?
1: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스미마셍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6: 하이, こちらです.
1: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4: ありません.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4: ちょっと.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1: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4: 지도는 있습니까? すみません. 지도는 있습니까?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4: 센스, 센스입니다.
0: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6: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4: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4: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이라샤이마세.
0: 이라샤이마세는 어서 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あ、忍者。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
7: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6: お寺ですか？
2: 行きましょう。
4: 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리모는 센소지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오리가 250m나 이어집니다.
1: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0: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오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끼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0: 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